오니 건네 내게 소리 오리 얼굴 쉘도 부탁하니 이봄 바르데 디 칸노니 괜히 뿜인 듯이 투어니 알로레 키오 판피시알 눈놈 키오 프라이 괴팬나키 눈 키오 프라이 그웰 카펠로